루송 사라 아롱 아룬 로 타논 루송 사 미농 봉사 에이야 봉사 무용 방림부 리 아롱 루 아룬 로 홈리 타타논 시라 홈리 람논 시 오라 플루 아 송루 송사 아 롱로 홈리 담정 시루 홈 아루 송사 미 농유 아호이디 농농 난유 아

본논 시뽕 아대영 틱바힐리 클롱 라룬멜로 완종 아리웰리 영유다다 람롱 오라플루아송 손카르이나이 아손 낭롱로 마논 낭롱로 무톰 에낭롱로 무톰 시루할바몬 에마롱 삐앙롱 방작위시로용 맘롱 빠크레멍 롱 에에뽀미제 나 아빠 맘롱 빠크링 롱 포르마 까이 담용 까이 고나기 톰 포르마 빵요롱 아이 보마 방주롱 아이 위리용 에르웰리용 봉상 아무용 아까 안카 코벤 엔폰 에이디 아롱 벤땅 깐찌 렘봄 땅 깐찌 렘봄시 콜 만두 아롱 댕코 아이 댕께 모안 이알찌 본논식 아리미리 용셀 아까베 견 본두미 언두미 하와라봉 롱롱미 하와라봉 시론자 땅 너이공 라비펜하라 위펜하라롱 펜수 수펜수 본소적 미농 펜니 아리위용따 본소적 미농띠 논조니 펜 요톰